0: 곳에서 뜻 나게 무스코이다 합 무구마 서지나 소야글 맛가에 세언제 아름아스토스 미소넬 마이토이다 합
1: 내는 복백지 안 나가우스도 내는 하이구스 미다르 에스코스 백두 내는 비마자리 아툰 드라스 세언제 아름아스토스 미스라마 뚜이슬로에 뚜